0: 시간 가르실 수.
1: For check, 1605 Goose Creek Road, 1605 Goose Creek Road.
2: En route.
0: Tower.